나는 수포 댄사 제구 베로 디디지마니 안디가 자로 초주 해니마데 눈물로 무과 디쥬아 과크마니 풍유호 와우 피니보당아 과세 샤다마니 풍유호아 아무 유티 조비 나는 갈래

0: 마일리지 글릴라. 마일레 칼로콜라
1: 아슈이 다 초해와 해디가 줘 오멜레 자누 자베메비
0: 미레 오누 초즈비 감콜라
2: 조가레 노 카나가리코 딴코 칼로코가 조비 라 우리코 나비 줘

나나수보 라자 요무관이 비스리자 리리 무구수사수 아그가청아 아무니 니포니 보다 리리 고하이보니 과다로시무과 나자 요무베로디디주마 나나갈래.

나는 수포 点啥 结果 배로 디디지 마니 안디가 자로 초주 해니마데 노무로 무과 디징아 과크마니 풍여호 와외 피니보당아 과세 샤다마니 풍여홍아 아무 유티 조비 나나가래